0: 袁飞会在演讲第十分钟开始动手，现在还有两分钟，准备行动。袁飞只要一行动，肯定会有枪声，咱们就有枪声一号。
1: 是。
2: 아들과 어머니들은 날 생각합니다.